0: 다녀오나 우리 야구 다녀오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비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비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
1: 파이어 아바타노
3: 디디디브라이타
0: Gloria, su tanyo muna.

아침에 일어나면 호스에 나오지 않아요.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스에 왠지 오비아를 하모다. 이제 오미야 우지에미 에베사는 가치로 오세 엔야오네 야미데오 에베샤시 야미 온유 하모다 엄마 온유 앵그로포뇨